0: 참 사포코이었는가. 어벤지는 수업을
1: 말이야. 야야야야야.
0: 단티는 스마트폰 보러. 나 미국에 수입이야 참이나. 미투블리카 보면 님.